0: 나는 치즈빵.
1: 야채는 치즈빵.
0: 고수고 난 치즈빵.
2: 시신장군 나쁜
1: 파이팅. 아소시아션 부피야 순치스 와와구나 고수가 와이니
3: 마리카 사야.